발로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마라 부리노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왕하로 고가라마라 부르노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마라 노래가 미래도 황야망이야 아우유 디제이 거시노